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최위업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 원칙입니다. 우리 당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비약적 발전상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화성지구. 오늘 우리는 수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특색 있는 봉사망들이 대건축권을 이룬 이곳에 깃든 하많은 일화들 가운데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사실을 전하자고 합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건축 조형 예술성과 선진 문명이 훌륭하게 융합되어 리상적인 조화를 이룬 화성지구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그마한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 먹은 갖가지 김치들을 홍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화성 김치 공장입니다. 인민을 젤로 위하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정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이 공장이 쇠거리의 형성과 함께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태어났습니다.
1: 화성 김치 공장 실장 김진합입니다. 2021년 11월 오늘 날이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공장을 옮기는 문제가 되겠다는 사실을 여야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위치에 공장을 그대로 두고 살림집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계안을 작성할 때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경리하는 총

0: 새로운 살림 찍고 있는 중이면 그곳 주민들에게도 김치를 공급해야 하므로 공장을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살거리가 있어서면 공장 옆에 있던 밤새 농장이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양시안의 여러 농장들이 남재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할 때에 대한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화성김치 공장의 남재 저장고를 시급히 건설하여 김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완강히 치료해 나가시는 구석에서도 살거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이민들의 식생활 문제까지 깊이 헤아리시는 우리의 청주성처럼 다짐하신 이민의 의보이가 또 어디
1: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건설 구상 실현이라는 거창한 투쟁과 자그마한 김치 공장. 숫자적으로 놓고 보아도 수만과 하나로 비교되는 큰 산속의 모래알 같은 대상이었지만 방대한 건설 사업에 앞서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신 우리 어버이시기에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의 그날에도 공장을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둘 때에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시었던 것입니다. 진정 수도의 새거리들마다의 속속들이 깃들어 있는 경이하는 총기소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 온 나라 인민을 한 품에 안아 정과 열을 기울여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는 언제나 인민의 이익과 편의가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그 품에 안겨 사는 이 나라 인민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신의주시 예수 폭우 많은 비 특급 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14시까지 신의주 예수 333.9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신의주 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까지 태천, 영변, 구장, 운산, 구성, 천마, 의주, 향산을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 경보,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어제 5시부터 오늘 14시까지 구성에서 368mm, 천마에서 343.8mm, 태천에서 335.1mm, 뇽변에서 323.5mm, 위하도에서 313.3mm, 의주에서 306.7mm, 구장에서 251.5mm, 피현에서 230mm, 향산에서 225.5mm, 개천에서 220.8mm, 박천에서 220mm, 정주에서 204.7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평안북도 자강도에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보도입니다. 지방인민들의 숭망이자 우리 당의 수건이며 지방의 발전이자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으로 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하는 전면적 부흥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독고철남 선생은 경려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영도의 결실로 뜨김없이 실행되고 있는 3대 필수 대상 건설은 지방의 전면적 진흥에 대한 명백한 인식, 우리 당이 지방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한 보다 뚜렷한 표상을 가지게 하는 새 지방 발전 정책 실행의 고귀한 사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은 마땅히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2024년 8월 24일과 25일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극관리 시설 건설을 병행시킴으로써 지방 발전의 역사적 위협을 가속화해 나갈 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시군들의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극관리 시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대시킬 때에 대한 새로운 중대 조치를 당 정책으로 책정하는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 발전 사업 협의회가 소집되고 그해 1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지방공업 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3대 필수 대상들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 것을 지방발전 20승 10정책에 종식 포함시킬 때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되었습니다.
0: 시군들마다 몇 개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수 없기에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이 그대로 강대한 우리 국가의 힘이기에 단순한 숫자의 증가만으로 볼수 없는 거폭적인 영역의 증대, 새로운 변혁을 상징하는 3대 필수 대상 건설을 추가 병행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복리를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수건은 날이 갈수록 강렬해졌고 그 수건과 더불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어 본적 없는 인민의 제보들이 이땅 위에 눈부시게 솟아오르게 됐습니다.
2: 사회과학원 연구사 허은주입니다. 결코 무엇이 풍족에서 책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군병원 건설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것은 산림집이나 산업건물 건설에 비해서 몇십 배의 품이 들고 높은 시공기술과 값비싼 자재,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해서라면 옥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풍족한 나날에도 결심하기 어려운 결단을 주저없이 내리시고 착공의 폭음이 연이어 울려 퍼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방 병천의 세계적 대업 실현에서 보다 폭넓고 새로운 질적 발전의 의미 깊은 공정으로 되는 시범 단계의 필수 대상 건설들이 성공적으로 결속된 시군들에서는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게 된 주민들의 환희가 끝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민이 맞이하는 모든 영광과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새 복리, 새 문명은 경리하는 청소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세련된 영도 실력이 떠올린 빛나는 승리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멸의 요정에 바치신 위대한 오보이의 천만 로고와 맞바꾼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0: 한없이 숭고한 이민 미천의 리념을 지니시고 미민 헌신의 여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고 그의 영도를 일심절적으로 받들어가는 천만대호가 있어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꽃피어나는 거창한 변혁의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3: 당중앙열의 제9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집히올리고 있습니다. 화학공업성에서는 일꾼들이 담당 단위들에 대한 지도를 보다 심화시켜 나라의 화학공업 부문을 하루빨리 치켜세우는 데서 맡은 본부를 달려나가도록 적극 도미로 주는 한편, 당이 제시한 비료 고지를 기꺼이 점령하며 기초 화학 제품의 다양화와 질 제고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것을 중심으로 틀어지고 경제 작전과 지위를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흥 청년화학연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생산공정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일별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흥남비료연합계획소에서는 비료 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는 한편 모든 직장들에서 표준 저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제품의 실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혁신 창의과한 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화학연합계획소와 선경칠감공장에서는 생산 공정 간 연결을 강화하고 설비 관리를 기술 규정과 표준 저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질 높은 화학 제품 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며 봉화 화학 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 동원하고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조직 전개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강원도 안변군 월랑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이상 기후 조건과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에 맞게 비배 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는 강원도 안변군 월랑농장 부경리 윤금산 작업반장 한광일 동무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4: 지금 농장의 전반적 화전들에서 난표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후반기 비배 관리에서 어디에 힘을 넣고 있습니까?
5: 네, 지금 난표가 물을 제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양수장들이 종비버스와 물길가시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주름식 물대기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병해차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살균제를 뿌려주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이제 태풍을 비롯해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재견되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아주 지금 시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에 배수 양수장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배수로 치기 수문관리를 계획적으로 해서 통수 능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폭우와 큰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한 것만큼 배수 양수기들이 가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언제든지 배수 양수장들을 만가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과 함께 수로치기, 논뚝보강, 물꽃수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농장 쪽으로 농산 제4작업반 포전이 납표 상태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착한 상태가 어떻습니까?
6: 지금 벼 생육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삭 아지수가 지난해보다 1.2배 많고 이삭당 아지수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0: 상태에서 선활 질량만 높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올해에도 자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1: 온 나라를 수리마 올림할 때에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삼지연시에서 올림 조성 사업을 활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계별에 따르는 올림 녹화 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시 올림 사업소와 양매장들에서 소종이 좋은 나무 모두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심은 나무들에 대한 피배 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와 관련한 보유 주기를 실속 있게 조직했습니다. 올림 부문 일꾼들은 올림 대상의 사명과 특성에 맞게 주제를 바로 선정하고 꽃관목들과 나무들의 배치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삼지연 들쭉 음료 공장,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 삼지연 장 공장 등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 지피 식물들의 관리를 잘해서 군위를 수리마 공훈화하고 있습니다. 이가로 호텔, 본나무 호텔을 비롯한 단위들에서는 건물들의 품위를 돋굴 수 있도록 올림 식물 배치를 현대적 미감이 나게 하고 독특한 형태의 화단, 화대들을 구색이 맞게 설치했습니다. 동별, 인민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고 거리와 공원, 놀이터, 휴식터들의 화단들을 조성하고 코스모스, 금존화 등의 화초들을 심어 산간문화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는 본나무동, 이깔동 주민들의 노력도 적극적입니다.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 장식 조각들과 우아하면서도 자연미를 한껏 살린 오디니 교통 공원, 체육공원의 올림 경관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봉소나 천수국 등의 화초들을 실하게 키워낸 시안의 올림 부분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모양과 주제의 식물 장식 조각을 주요 장소들에 배치해서 립체 녹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림 녹화 사업이 활력 있게 진척되는 데 맞게 시에서는 양묘장들에서 백두산 지구의 기후 풍토에 맞으면서도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2: 다음, 도이칠란드에서 올해 들어와 8월 9일 현재까지 열파에 의한 사망자 수가 약 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등록된 연간 열파 관련 총 사망자 수를 훨씬 능가한 것이라고 해당 기관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열파에 의한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신의주시에서 폭우 많은 비 특급 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14시까지 신의주에서 333.9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신의주시에서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까지 태천, 영변, 구장, 운산, 구성, 천마, 의주, 향산을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어제 5시부터 오늘 14시까지 구성에서 368mm, 천마에서 343.8mm, 태천에서 335.1mm, 니용변에서 323.5mm, 위하도에서 313.3mm, 의주에서 306.7mm, 구장에서 251.5mm, 피현에서 230mm, 향산에서 225.5mm, 개천에서 220.8mm, 박천에서 220mm, 정주에서 204.7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평안북도 자강도에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 왔습니다. 우리 당은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 긍지 높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장 권위 있고 존엄 높은 불패의 당으로 위용돌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역사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하여 올 수 있은 것은 혁명의 존엄한 연대들마다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며 당의 위협을 정직하게 받들어 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은 생명의 뿌리였고 튼튼히 의거하는 굳건한 지반이었으며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불패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영도,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 거부름 불러보느라면 인민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당은 어머니의 품, 당은 영원한 은인, 빛나는 생명을 주고 행복으로 이끄네. 인민들 한마음 뭉쳐 따르는 불패의 조선노동당 만세 만만세. 행복의 웃음 넘쳐나는 낙원포에 마음 세어보아도, 생산의 동음 울려 퍼지는 지방공업 공장들에 찾아가 보아도, 그 넓은 전야와 중산의 불길 타오르는 일터에 서보아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불패의 조선노동당 만세! 오늘 우리의 단기를 바라보는 인민의 눈빛은 열렬한 사랑과 정으로 천만 자식을 품어안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에 젖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식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뒷전에 쟁쟁이 들려옵니다. 조선노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이라고,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해온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도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 위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평양시당 학교 교원 김미경 선생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당의 정치 이념으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당의 전제방식, 혁명적 당통으로 내세운 우리 당은 위민헌신의 료정을 새겨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역사의 온갖 수류 속에서도 백수만을 떨쳐온 우리 당을 우러러 인민이 두린 호칭들은 많습니다. 주체형이 혁명적 당, 강철의 당, 불패의 당, 로숙하고 세련된 당, 백전백승의 당, 위대한 향도의 당, 그 모든 호칭들과 더불어 인민이 가슴에 가장 친근하고 정답게 자리 잡은 곳은 어머니 당이라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은 이 땅에 생을 둔 우리 인민 모두의 심장에서 울리는 유로와 같은 진정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로채침을 주시면서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 당이라 부르며 따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당, 이 부름은 그 어느 사상가나 정치가 노동계급의 수령이 종식한 말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 스스로가 불러준 조선노동당 특유의 명예칭호이고 명함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을 어머니라 스스럼 없이 불러주는 인민이 크나큰 믿음에 받아보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이 심부름꾼 당으로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해서 거전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심부름꾼 당으로 만드는 곳, 바로 이것이 경의하는 청비성지 당건설 사상, 당건설 이념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0: 이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로고 뜨겁게 안겨옵니다.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 대회,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이 당 역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이 당의 백승의 행로 위에 승리와 비약의 뜻깊은 리정표들을 계속 줄기차게 세워가시며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켜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우리 당의 졸업 높은 모습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존귀하신 영상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뜻깊은 공화국 창건 77돌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 참석하시어 조선의 불멸할 영광을 위하여 강대하고 번영하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존엄 높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후대들을 위하여 사회주의 기치를 더 높이 지켜들고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며 조선 사람답게 지칠 줄 모르는 투쟁과 진취적인 노력으로 더 밝고 행복한 미래를 건설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세인을 놀래온 힘과 위용, 뜨거운 정과 사랑을 지니시고 조선노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잃은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용도는 이 땅 위에 변혁의 새 시대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맡고 보내는 내 조국의 하루하루는 실로 가슴벅찹니다. 수도와 지방, 벌방과 산골을 다같이 변모시켜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5만 세대 사린집 건설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우리 당의 수건사업으로 내세우고 해마다 착공식과 준공식으로 인민의 환희를 도해준 나날들을 그려보아도 이름할 수 없는 격정에 휩싸입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의 첫 실체들을 떠올리며 온 나라가 새 생활, 새 문명, 새 행복을 맞이한 기쁨으로 설레이던 그 시각들을 돌이켜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바다 향기, 과일 향기와 함께 남새 향기를 더해주며 일조선 현대적인 온실 농장들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명사 심리가 인파 심리로 전변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가보아도 가슴 뜨겁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민 헌신의 10여 년 여정 속에 나라의 방방곡곡에 훌륭하게 일조선 인민의 제보들을 가슴 한가득 안아보면 볼수록 이 당이 무엇으로 해서 위대하며 백전백승하는 당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는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당의 인민관에 대한 고전적인 정식화를 주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영상 뜨겁게 오리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이 새겨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밭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이 새겨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정녕 인민을 위한 고생을 낙으로 여기시며 만짐에 만짐을 덧놓아서라도 우리 인민을 행복의 절정 위에 올려세우시려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만복을 누리도록 하시려 돌철지하의 현지지도로 이 땅의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평양시당 학교 교원 최원일, 지방공업성 연구원 이충성 동무들은 말합니다.
2: 우리 혁명의 강관 역사가 압축된 지난 12여 년간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기본 투쟁 원칙으로 하는 우리 당의 위대함이 만천하에 뚜렷이 각인된 불멸의 연대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당사업 전반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의 수건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며 그 어느 당도 견줄 수 없는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알아채기였습니다.
3: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도자가 있지만 우리 총비서 동지처럼 인민들이 생각을 제일 잘 아시고 바라는 꿈과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 혼신의 낙하밤을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는 그 의지에도 속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인민은 당을 우러러 어머니 당이라 목매어 보고 당은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어 열사복무 위민 헌신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 이것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고 바로 여기에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정을 다해 보살피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이 있어 이 땅에는 영원히 인민의 세월이 흐르고 조선노동당과 더불어 인민의 꿈과 리상은 빛나는 현실로 꽃피날 것입니다. 불패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영도.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신의주시 예수 폭우 많은 비 특급 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14시까지 신의주 예수 333.9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신의주시 예수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까지 태천, 영변, 구장, 운산, 구성, 천마, 의주, 향산을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중급경보,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남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어제 5시부터 오늘 14시까지 구성에서 368mm, 천마에서 343.8mm, 태천에서 335.1mm, 뇽변에서 323.5mm, 위하도에서 313.3mm, 의주에서 306.7mm, 구장에서 251.5mm, 피현에서 230mm, 향산에서 225.5mm, 개천에서 220.8mm, 박천에서 220mm, 정주에서 204.7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평안북도 자강도에서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항일용용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용용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시정 쓴 바다와 전사. 이 시는 198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0: 만년 전사는 갓섬을 행군이 당고 다 굶어지기엔 어깨가 접어 보이던 전사 무슨 힘으로 풍랑을 휘어잡고 바다를 타고 앉은 영웅이 되었던가. 바다를 처음 보는 산골내기 무거운 잠수모에 잠수신을 신고 물속을 걸어가던 전날 바다는 세찬 물살로 조약돌처럼 전사의 몸 휘뿌려 던졌건만 두려워하였던가 밀물을 주저하였던가 두터운 얼음바다를 바다가 한번 격파를 곤두세우면 열 번 다시 솟구치는 전사 저 덤불 감겨드는 물 밑에서 용접이 불꽃 날리며 절배를 모아갈 때 바다도 어쩌지 못한 전사의 그 힘은 우리 당이 키워준 의지였네. 지금은 조용히 강문에 갇히어 맑은 거울로 비치는 바다 하늘의 호수로 잠겼는가. 눈부신 햇빛 아래 어린이 마냥 오류광 치는 바다 그 물에 발을 잠그고 전사는 빙긋이 웃기만 하네. 전사의 나이는 갓스물 그러나 바다는 제 나이마저 잊어버리고 백발의 흰갈기를 전사 앞에 숙였네.
1: 지금까지 1986년에 창작된 시 바다와 전사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성의 공운방송원 장금란이었습니다.
2: 이 시간에는 1986년에 창작된 가요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으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주왕의 영도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며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혁명 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역사의 날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건의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에서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군 영도사는 비 내리는 날에도 눈 내리는 날에도 전리방선 초소들을 찾고 찾으시어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조국수호의 의지를 심어주시며 진호보위의 사랑과 정을 안겨주신 천출명장의 불멸할 혼신의 장정이었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빛나는 연혁에 아로 새겨진 전설 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인민군대를 최고 사령관과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세계 최강의 혁명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열화 같은 정과 믿음의 세계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1: 역사의 유리 없는 시련의 격사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근한할 조국과 인민의 운명,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려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두시고 쉼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길에는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헌윤일체의 소사시가 펼쳐졌습니다. 1995년 1월 다박솔 초소를 찾으신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혁명 용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보초병을 무려 20분 동안이나 기다려주시어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단잠에 둔 군인들을 깨울세라 밖에서 오랜 시간 지체하신 후에야 부대를 찾아주신 이야기는 병사들의 치료보이가 되시어 육진의 종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를 전하는 수많은 혁명이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0: 어느 해 겨울 인민군 비행부대를 찾으시고 오젯날에 나어린 들꽃 소녀가 혁명의 군복을 입은 것이 너무도 대견하시어 그의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 주시었으며 비행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원한 국수 생각이 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옥류관 요리사들을 보내어 국수 누르는 방법까지 잘 배워주도록 하신 혁명이라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선길에 남기신 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끊임없는 현지 시찰의 길에서 병사들이 입고 있는 섬옷이 얇은 데 대하여 마음 쓰시며 바늘구멍으로 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겉을 누비지 않은 섬옷을 공급해 주도록 하시고 뉴성 해안 포병들을 위해 야크랜도 보내주시었으며 근무를 수행하는 소병들을 장령들과 교대시키어 기념 촬영에 참가하도록 군 역사에 없는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신 어버이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 속에 평범한 세쌍둥이 뉴성 군인들이 해마다 키가 얼마나 더 자랐는가 하는 것을 보고할 때 대한 특별보고 체계가 세워졌으며 콩농사를 잘해서 몰라보게 달라진 여병사들의 사진이 특별 비행기에 실려 고향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고 사령관과 병사들 사이의 혈연의 정은 위대한 선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2012년 1월 인민군대의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시어 병사들의 식탁구에 맛있는 음식을 한 가지라도 더 올려놓기 위해 무리를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요리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이야기는 만 사람의 심금을 울려준 또 하나의 숭고한 사랑의 전설이었습니다. 절세위인께서 삼복철의 무도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뉴병사들에게 크나큰 은종을 베풀어주신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도 감나무 중대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한 추억으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감나무 중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감나무 중대는 선군혁명 용도사의 갈피에 장군님의 병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로새겨진 중대 그것으로 하여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아는 중대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중대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현지 시찰을 마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헤어지게 아쉬워하는 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중대의 군관 병사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혁명용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며 경애하는 성비서 동지께서 군인들과 남기신 한장한 장의 기념사진은 최고사령관과 병사들 사이의 혈연적 관계를 전해주는 불멸의 화폭으로 곤곤사에 아로새겨졌습니다.
0: 적대 세력들의 가중되는 전쟁 연습 서동으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던 시기, 장제도와 무도 방어대를 현지 시찰하시기 위하여 27마력의 작은 목선에 오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적진을 지척해둔 초소까지 찾아오시오.

0: 필승의 신심을 백배해 주신 정비서동지를 따라 서며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감격의 만세를 부르던 방어대 군인들의 모습은 우리 군대의 위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감동 깊은 화폭이었습니다. 전투 임무 수행 중에 희생된 해군 용사들이 가장 훌륭한 노쟁이 군인의 모습으로 조국 정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된 이야기도 인민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자신의 진정한 혁명 동지, 생사를 같이할 혁명 전우로 여기시며 열하의 정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군 용도사의 위대한 사랑의 전설로 새겨져 있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을 맞으시며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찾으셨던 그날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까지 남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오송산에 올라왔다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병사들을 만나지 않으면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적진까지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까칠봉 초소에도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고 표준병영 설계대로 꾸린 원완 중대병영에 들리시어서는 침실의 온도를 가늠해 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 속에 우리 병사들은 조국수호의 전위투사들로 무적의 강병들로 억세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닫아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오 위대한 혼연일체의 역사는 줄기차게 흐르고 있으며 천출명장의 두리에 사상과 뜻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 혁명무력은 강군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며 성스러운 건군사에 백승만을 수놓아갈 것입니다.
1: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인력 많고 금속공업 부문 노동기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유납기업소의 용해공들은 원료, 연료의 배합 비율을 철저히 기술적 요구대로 하고 에네르기 절약형 산소열법 용광로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철강제 생산을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대들이 강요한 투쟁 정신을 본받아 황해제철유납기업소, 설리마제강유납기업소, 청진제강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로솔비들이 운용 수준을 개선하는 데 모를 받고 온도와 습도, 품위를 비롯한 지표들의 변화에 따라 장인물의 량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중간 연계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많은 쇠물을 부어내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유납기업소에서는 전망성 있는 채광장들의 용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선진적인 채굴 방법과 발파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박토 처리, 운광 능력 향상에 힘을 넣어 철종광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운율광산, 재룡광산, 장산광산에서도 대중적 솔비관리 운동을 실속있게 벌여 사감기와 압축기, 굴착기, 화물자동차 등을 만가동시키고 제품 실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알석있는 결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일본에서 미군 기지들이 있는 15개 현의 지사들이 20일 주일 미군 지휘협정을 개정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미 군용기들에 의해 산생되는 안전상 문제들과 미군 기지에서 위험한 물질들이 누출되는 현상들은 현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들을 일본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최근 연간 미군이 일본의 민간 비행장들과 항구들을 이용하고 지어 미군 병사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기지 밖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 주민들 속에서 커다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주일 미군 지휘협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주일 미군과 관련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베루의 아야쿠초에서 20일 리히터 척도로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이 여러 지역에서 느껴졌으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즉시 보고된 것은 없다고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8km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기형 리오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의요 빚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동 직기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산촌과 자기 일포, 조국의 한때기의 땅과 한 그루의 나무도 자기 살붙이처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자기의 온 몫을 바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애국, 쉽게는 외울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이,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혼신이 이 말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민 누구나 격정 속에 이야기합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는 조국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정녕 그의 조국에는 얼마나 불같이 뜨겁고 열렬한 것인지 우리는 노란봉구역 여맹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숙 동지의 이야기에서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1: 애국은 저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며 이 땅에 태를 묻고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서정이 간직된 모든 것에 대한 애착입니다. 자기 저국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저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기의 종가유를 깡그리 기울이는 불같은 애국의 마음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결코 혁명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애국을 우선시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애국을 먼저 알고 당과 수령에 대하여 알며 당 정책을 알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국을 먼저 알아야 한다. 육사에는 애국으로 거결한 한 생을 살고 후세의 길이 전해질 공적을 쌓아올린 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처럼 저국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한나라 한민족의 전엄과 용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후선만대의 창창한 미래를 꽃피운 위인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0: 지금도 외귀촌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하신 말씀이 뜨겁게 미아리 쳐옵니다. 김종일 애국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식구로 표현한다면 흙이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이라고, 자신께서는 흙이되어 뿌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노래 그 구절에 자기의 한몸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이처럼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데도 흙이되어 뿌리 덮어주리라는 노래 구절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시는 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일도 세울 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하늘의 모래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 위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신 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뜨겁게 어려옵니다. 국가 행사장들에서 숭엄이 울리는 국가의 구조를 나직이 따라 부르시며 창공 높이 오르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뜨거운 격정 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영상이 국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조용히 부르시며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사무치는 정에 휩싸여 계시는 경애하는 그 일을 배우며 인민은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없이 깊고도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우리 공화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는 거대한 창조와 기적의 힘이 어디서 분출하는 것인가를, 오늘도 우리 인민은 2013년 6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평양 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2: 평양 기초식품공장 기사장 최철무입니다. 네. 영광의 군화를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는데 연역 소개실을 돌아보고 나오시던 부인께서는 고름길 옆에 심은 새 품종의 잔디에서 이윽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격려하는 청구소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잔디를 아주 잘 키웠다고, 잔디밭이 마치 주당 같아 보인다고 하시며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일꾼들로부터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아름다운 종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격려하는 청계소동지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스스로 공장 구내에 잔디와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으며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 이후에도 잔디밭과 구내 도로들을 돌아보면서 청소하는 것을 생활하고 있다는데, 바로 그곳이 김종인 애국주의라고 종기 푸노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응당 할 일을 한 우리들의 소행을 두고 구토록 만족해하시며 감높이 치하해 주시는 격려하는 청구소동지를 우러르며 누구나 감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0: 잊지 못할 그날에 우리의 총기소동지께서 새겨주신 것은 애국이란 크든 작든 자기의 것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참다운 애국자란 자기 일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땅의 조약돌 하나, 풀한 포기까지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녕 조국이라는 고목을 떠받드는 길에 자신을 다 바칠 열망을 안으시고 언제나 강행군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기소동지의 열렬한 조국애와 위대한 헌신이 있어 우리 국가의 힘이 강해지고 승리의 넓은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순간의 휴식도 없이 끝없는 노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애국애민의 의지에 떠받들려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은 더욱 높아갈 것이며, 우리 인민은 애국으로 더욱 굳게 단결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입니다.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구 많은 비 경보 해제입니다. 오늘 20시부터 평안남북도 자강도에서의 폭우 많은 비 경보는 해제입니다.

0: 전화 보도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책에서 정용무력에 대한 영도의 초자옥을 새기신 뜻깊은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온 나라에는 불같은 애국 헌신으로 주체적 정용무력 건설사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졸세귀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고의 정이 뜨겁게 차넘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홍은향 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무력 건설업 쪽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인민군대를 소령의 사상과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와 방침을 제시하시어 주체 혁명무력 건설에 새로운 장을 펼치셨습니다. 인민군대 안에 당의 용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전군을 수륙열사옹의 총폭탄 대열로 강화하는 데 기본을 두고 인민군대의 당정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어중급 7년대 칭호쟁취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시고 인민군 장병들이 사상정신적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종력적으로

0: 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가 있어 존군이 불패의 존수령으로 장성강화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곧바로 나가는 흉룡강군.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입니다.
1: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이어가신 초강도 강행군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렵고 간고한 길이었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책임강사 김진향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도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그마한 쾌속종에 오르시오 풍랑산원 날바다를 헤치시며 병사들을 찾아가시던 초도의 백길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넘으시고 밤에도 새벽에도 넘으시던 철룡의 구비구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위험을 동반하는 그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에게 일당백의 영맹도 안겨주시고 그 어떤 강적도 물리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1100배로 강화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간구한 길을 고르시었는가 하는 것은 권한의 행군 시기부터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입고 계시던 단벌 소모시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으시오 얇아진 소모시로 스며드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소의 사명감을 더욱 가다듬으시며 10여 년간이나 그 한 벌의 소모시를 입으시고 강철의 우지와 초인간적인 종력으로 혼신의 길을 쉼없이 이어가시었습니다. 종용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수호자가 되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이어가신 혁명무력 강화의 촛말리 길은 우리 조국을 불패의 송세로 일도세우고 무적의 군력으로 후손 만대의 본영을 굳건히 담보하였으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소원한 만국불멸의 교정이었습니다.
1: 위대한 기성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 강대한 조국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부침없는 심절을 지니신 경애하는 총피서 동지를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의 혁명종 무장력은 불피의 강군으로 공화국을 억세게 떠받치는 무진 막강한 힘으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이며 그 백성의 역사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군건설 업적은 무궁토록 빛을 뿌릴 것입니다.
3: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정신 무장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철렴 혁명 사적지를 련을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혁명 무력에 대한 용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역사의 날에 점하여 철렴으로 향한 답사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격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산세호만 철령을 넘고 넘으시며 조국과 혁명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종을 안고 그들은 답사길을 이어나갔습니다. 답사인군 과정에 진행된 독성 발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대호 앞에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행군길을 다그치어 철령 정점에 도착한 답사자들은 철령 혁명 사적비에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드시고 혁명영도의 길을 쉼없이 이어가시면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데 대한 감사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리들 차례나 단행하신 철령행은 우리의 군력을 그 어떤 강적도 넘볼 수 없는 불패의 곳으로 다져주신 성스러운 로정이었음을 다시금 절감하면서 답사자들은 사적비의 글발들을 한자 한자 새겨 안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고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토전을 결사보위하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당직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맹세를 다졌습니다.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철룡회로의 답사 행군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거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일치단결하여 혁명의 새 승리를 앞당겨갈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또렷이 보여주었습니다.
1: 당직 구차대회가 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지하 전초병들의 투쟁 열의가 비상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순천지구 청년탄광인화 기업소의 10여 개 굴진 단위가 연간 3, 4분기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인화 기업소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 재탄장을 늘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실속 있게 하는 한편 단위별 사이즈 경쟁을 조직해서 막장마다의 혁신의 기상이 나리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광들에서도 굴진 용량을 강화하고 제기되는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데 힘을 넣어 탄부들의 앙양된 기세가 그대로 높은 생산 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80동 청년 탄광의 굴진 단위들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비우기, 경험교환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렸습니다. 지난 7월 말까지 연간 계획을 앞당겨 결속한 5갱 굴진 2소대의 굴진공들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직맹 돌격대원들이 암질 조건에 맞는 효율적인 발파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8월 20일까지 연간 굴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니스복 청년 돌격대와 김혁 청년 돌격대원들은 한 교대 도와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등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매일 굴진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천성 청년 탄광에서도 고속도 굴진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더 많은 확보 탄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탄부들을 국가건설의 초크에서 가장 값높은 공헌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증산 성과로 보답할 일념안고 7갱 굴진 3소대와 굴진 8소대, 청년갱 굴진 5소대, 굴진 1소대원들이 교대 간 협동을 강화하고 탄상 조건, 막장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해서 날마다 계획을 넘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굴진 성과이자 석탄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 밑에 9갱 굴진 3소대와 굴진 4소대, 굴진 7소대의 탄부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연속 천공, 연속 발파를 들이대서 3, 4분기 계획을 기한 전에 결속했습니다. 김혁 청년 돌격대와 기령조 청년 돌격대, 니스복 청년 돌격대, 강호영 청년 돌격대원들도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연일 높은 굴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소력 발전 부문의 전력 생산자들이 증산의 동움을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에서는 각지 수력발전소들에 나간 일꾼들이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과 집체적 협의를 강화해서 온재를 비롯한 수력구조물들의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 것과 함께 발전 효율을 높이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전강 발전소, 장진강 발전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물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발전 설비들의 운영 효율을 끌어올려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계 청년 발전소와 대천 발전소에서는 전력계통 조건에 맞게 발전기들마다 물량에 따르는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조성하면서 일별 전력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천강 발전소, 소두수 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수력 발전소들에서도 계절적 조건에 맞게 온재와 도중 취수구, 수문 등 수력 구조물들의 예방 보수를 질적으로 하면서 생산성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강제 고차례의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여맹원들의 사회 진출이 적극화되는 속에 함경남도의 수백 명 여성들이 사회지 건설의 영일한 초소들의 역량 탄원했습니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국민적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가다듬으며 금야군의 여맹원들이 인흥광산으로 자원했습니다. 함남지구 탄전의 여맹원들과 독성군의 여성들은 공업의 식량인 석탄 생산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열의를 안고 탄광과 갱목 생산 사업소에 보내줄 것을 여맹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증산 조략 투쟁으로 들끓는 농장과 건재 생산 기지 등으로 탄원에 나선 북촌군 단천시의 여성들은 집단의 믿음과 존경 속에 사이지 근로자로 삶을 빛내어갈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함흥시와 락원군, 정평군, 신흥군, 부전군, 리원군 등의 가두 여성들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과 열렬한 애국심을 간직하고 사회 진출의 보폭을 숨차게 내짚었습니다. 23일 함흥 대국장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 부문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는 혁명의 전진 기세를 고조시키는 데서 여성들이 지닌 사명과 책임감을 자각하고 모든 진출자들이 단결정 관철의 전구마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해갈 때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여성들을 시대 앞에 떳떳이 내세워주는 당의 믿음을 언제나 깊이 새기고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일으켜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새로운 처소들로 떠나는 진출자들을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3: 다음, 타이의 난주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큰물과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일 이 나라 재해방지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18일부터 큰물이 주위 99개 마을을 휩쓸어 2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해서 일부 도로들에서 통행이 불가능해졌으며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기상기관은 계속되는 폭우로 피해 지역들에서 큰물과 흙사태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간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탁승철, 최은하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내일은 8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14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평안북도를 위주로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과 신촌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특히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개천, 덕천, 향산에서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봉천을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과 해창, 천마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으며 철산과 신도에서는 한때 초당 10 내지 11m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문천에서는 35.2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저기압골과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때때로 20 내지 4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송촌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도, 남포시와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 황주를 비롯한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20mm입니다. 내일 약해지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밤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함경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과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벽동, 랑림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이남의 국부적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입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람은 오늘 밤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강계시는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해산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라선,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개이고 오후에 주로 개이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본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시는 새벽에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으며 청진과 라선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희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에 주로 개이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4도씨 30도씨, 신의주 21도씨 31도씨, 해주 26도씨 32도씨, 사리원 25도씨 31도씨, 강계 21도씨 31도씨, 원산 25도씨 32도씨, 함흥 23도씨 33도씨, 청진 22도씨 29도씨, 희산 19도씨 30도씨, 남포 25도씨 31도씨, 라손 21도씨 28도씨, 개송 26도씨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 동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한때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이었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서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7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8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0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내지 7m로 불리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리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지방인민들의 숭망이자 우리 당의 숙원이며 지방의 발전이자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장성으로 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하는 전면적 부흥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도코철람 선생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용도의 결실로 틈틈없이 실행되고 있는 3대 필수 대상 건설은 지방의 전면적 진흥에 대한 명백한 인식, 우리 당이 지방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한 보다 뚜렷한 표상을 가지게 하는 새 지방 발전 정책 실행에 고귀한 산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당의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은 마땅히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2024년 8월 24일과 25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러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극관리 시설 건설을 병행시킴으로써 지방 발전의 역사적 위협을 가속화해 나갈 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시군들의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극관리 시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새로운 중대 조치를 당 정책으로 책정하는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 발전 사업 협의회가 소집되고 9회 1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지방공업 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3대 필수 대상들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 것을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정식

0: 포함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되었습니다.
1: 시 군들마다 몇 개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줄수 없기에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이 그대로 강대한 우리 국가의 힘이기에 단순한 숫자의 중가만으로 볼수 없는 거폭적인 용역의 중대, 새로운 변혁을 상징하는 3대 필수 대상 건설을 추가 병행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복리를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수건은 날이 갈수록 강렬해졌고, 그 수건과 더불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어 본적 없는 인민의 제부들이 이땅 위에 눈부시게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2: 사회과학연구사 허은주입니다. 결코 무엇이 풍족에서 책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군병원 건설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것은 살림집이나 산업건물 건설에 비해서 몇십 배의 품이 들고 높은 시공기술과 값비싼 자재,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해서라면 옥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총서동지께서는 풍족한 나날에도 결심하기 어려운 결단을 주저없이 내리시고 착공의 폭음이 연이어 울려 퍼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방균촌의 세계적 배업 실현에서 보다 폭넓고 새로운 질적 발전의 의미 깊은 공정으로 되는 시범 단계의 필수 대상 건설들이 성공적으로 결속된 시군들에서는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게 된 주민들의 환희가 끝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민이 맞이하는 모든 영광과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새 복리, 새 문명은 경의하는 청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세련된 영도 실력이 떠올린 빛나는 승리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멸의 요정에 바치신 위대한 오보이의 천만 로고와 맞바꾼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1: 한없이 숭고한 이민 위촌의 리념을 지니시고 위민 혼신의 리호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고, 그의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가는 천만대우가 있어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거창한 변혁의 레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3: 당중앙위원 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화학공업성에서는 일꾼들이 담당 단위들에 대한 지도를 보다 심화시켜 나라의 화학공업 부문을 하루빨리 추켜 세우는 데서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적극 도움을 주는 한편, 당이 제시한 비료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기초화학 제품의 다양화와 질 제고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것을 중심으로 들어주고 경제 작전과 지위를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흥 청년화학연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생산공정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일별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흥남비료연합협소에서는 비료 증산 목표를 손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는 한편, 모든 직장들에서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제품의 실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창의구안 운동을 활발히 벌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화학연합교수와 선경칠감공장에서는 생산공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설비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질 높은 화학제품 생산을 계속 늘여나가고 있으며, 봉화화학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 동원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조직 전개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강원도 안전군 울락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이상기후 조건과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에 맞게 비배 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는 강원도 안전군 울락농장 부경리 윤금산 작업반장 한광일 동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 지금 농장의 전반적 허전들에서 넘겨온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후반기 비배 관리에서 어디에 힘을 넣고 있습니까?
5: 네, 지금 논표가 물을 제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양수장들이 종비버스와 물길가시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후름식 물대기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병해차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살균제를 뿌려주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이미 여러 차례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이제 태풍을 비롯해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예견되는데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도 아주 지금 시기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미 전에 배수 양수장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배수로 치기, 수문 관리를 계획적으로 해서 통수 능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폭우와 큰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한 것만큼 배수 양수기들이 가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언제든지 배수 양수장들을 만가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과 함께 수로치기, 논뚝보강, 물꽃수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농장 쪽으로 농산 재해 사정반 포전이 넓혀 상태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착한 상태가 어떻습니까?
2: 예, 지금 벼 생육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삭 아지수가 지난해보다 1.2배 많고, 이삭당 아지수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알 질량만 높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올해에도 자원을 부를 수 있습니다.
3: 온 나라를 수리마 월리마 할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삼지연 시에서 월림 조성 사업을 활기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계별에 따르는 월림 녹화 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우고 시 월림 사업소와 양묘장들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 모두를 제때 생산 보장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와 관련한 보여주기를 실속 있게 조직했습니다. 월림 부문 일꾼들은 월림 대상의 사명과 특성에 맞게 주제를 바로 선정하고 꽃관목들과 나무들의 배치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삼지연 들쭉 음료 공장과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 공장, 삼지연 장 공장 등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 지피식물들의 관리를 잘해서 구내를 수리마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이가루 호텔과 본나무 호텔을 비롯한 단위들에서는 건물들의 품위를 돋굴 수 있도록 월림 식물 배치를 현대적 미감이나게 하고 독특한 형태의 화단과 화대들을 구색이 맞게 설치했습니다. 동별, 인민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여 거리와 공원, 놀이터, 휴식터들의 화단들을 조성하고 코스모스와 금존화 등의 화초들을 심어 산간문화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켜가는 본나무동과 이깔동 주민들의 노력도 적극적입니다.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 장식 조각들과 우아하면서도 자연미를 한껏 살린 어린이 교통공원, 체육공원의 월림 경관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봉선화와 천수국 등의 화초들을 실하게 키워낸 시안의 월림 부문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모양과 주제의 식물 장식 조각을 주요 장소들에 배치해서 립체 녹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월림 녹화 사업이 활력 있게 진척되는 데 맞게 시에서는 양묘장들에서 백두산 지구의 기후 풍토에 맞으면서도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4: 다음,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살림집에서 방화 범죄가 감행되었습니다. 이날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친척이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 두 명의 어린이가 죽고 그들의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21일 스웨덴의 파이에르스타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칼부림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이 교내에 뛰어들어 마구 칼을 휘둘러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복숙 강경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오늘도 그리움의 노래가 이 나라 강산에 메아리친다. 인민을 위한 고생 낙으로만 삼으시고 한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장군님. 정령 세월이 흐를수록 사무치게 어려우는 우리 어버이의 위대한 그 모습을 우러르며 이 땅의 한 가정에 전하는 그 이야기는 의하여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것인가.
1: 방송극 매주집 이야기
2: 이리야. 그러니까 손녀가 보고 싶어 그 먼 길을요.
3: 예, 아주버니.
2: 예, 예.
3: 아, 우리 명옥이가 금딸을 낳았는데 집안에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나요?
2: 예.
3: 네, 그래.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오는 길이에요.
2: 그래요? 그런데 그 친정 어머니 집은 반이 지네 짤수다래.
3: 예?
2: 이리야.
3: 아니, 그건 무슨 소리시오?
2: 에? 미주집 세기가 몸을 푼 지 언젠데 오늘이야 오시니 말이에다.
3: 예. 실은 거 우리 명옥이랑 사이가 일하는 여기 발전소에 내 손으로 만든 이 장갑 한 컬레라도 더 보태고 싶어서요.
2: 아, 그럼 이 짐들이 다...
3: 예. 아주버니,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소라. 새로 건설된 여기 발전소에 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제대군인 부부인 내 딸의 집에까지 찾아줬을 줄 어찌 알았겠나요?
2: 예.
3: 예미도 미처 와보지 못했던 자식의 보금자리를 글쎄
2: 이리야.
3: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실 줄은.
2: 아, 저 이를 말이겠나요. 그날 방안벽에 주렁주렁 매달린 매주를 보시며 전기화된 새 집에서 민족의 정서와 향기가 흘러넘친다고,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시지 않았소.
3: 예.
2: 아주머니, 바로 그날부터 딸네 집이 우리 도에서, 아니 온 나라의 매주집으로 불리워지는 거고요.
3: 아, 그래서 나도 잔뜩 소문을 내며 오는 길이외다.
2: 예?
3: 그 매주집 색시가 바로 내 딸이라오. 나한테도 손녀가 생겼수다 하고 소리치면서 말이오다.
2: 암, 소리치고 말고요. 아, 떡 위에 떡이라고. 이제 그 미스도이 같은 소녀에까지 저 안아보시오. 그럼 아마 세상이 록달만해질 거우다.
3: 아, 그러면요. 가만. 이자 뭐라고 했어?
2: 에? 뭘 말이시오?
3: 우리 선녀가 뭐라고요? 미스도니?
2: 아니, 그 말이 어째서요? 자거로 미주똥이란 크고 복스럽단 소린즉 그제...
3: 그만하라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갖다 붙일 말이 따로 있지. 처녀에 보고 매주똥이가 뭐요? 매주똥이가?
2: 아니, 아주머니,
3: 그런 남의 귀한 자식 낯을 깎는 그런 원사는 삼가하시오.

0: 봐준다고 말이야. 이거 정말 고맙네. 어머니도 참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1: 아 참, 이보라고 쌍둥이 집.
0: 예.
1: 그래, 내 손녀가 누굴 닮았던가, 어?
0: 누구긴 누구겠어요. 바로 어머니예요. 꼭 내 할머니를 쏙 닮았다니까요.
1: 아니 뭐 나를?
0: 예. 울음소리도 어찌 크고 뜻인지 요간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1: 그게 정말인가?
0: 네.
1: 와 이런.
2: 얼커니 자고로 딸을 보려면 그 어머니를 보고 더 자세히 외할머니를 보라 했거든. 그지 그 미숫동이 손녀 말로 아주머니를 다...
3: 아니 이거 왜 그렇게 노려보시오?
0: 아까부터 매주 그놈의 매주똥이가 입에 붙었으다래 아주머니.
3: 아차, 자, 아유 내 버릇이 되다 보니.
0: 이왕이면 저온 제 이름을 부르면 무슨 답댈까?
3: 네?
0: 예.
2: 참, 이 아주머니가 영 깜깜이군. 아니 없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오? 예?
0: 이름이 없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저 어머니. 애 이름을 아직 짓지 못했다나 봐요.
1: 뭐라고?
0: 아니, 나온 지 언젠데 아직도.
2: 바로 그렇다니까요.
0: 이런. 그래, 제 아버지 엄마는 지금껏 뭘 했다던가, 어? 아마 초다의 이름이니 짓기가 옳지 않겠지요.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이들이 정말.
4: 거기 창동 앞에서 뭘 하세요?
5: 여보, 여기 와서 이 소리를 좀 들어봐. 하고서.
4: 소리라니요?
5: 야, 참 빨리.
4: 어디?
5: 어때? 미주 끓는 소리가 들리지?
4: 모르겠는데요.
5: 어? 야, 안 들려? 자, 이런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가만, 이제 다시 좀.
4: 엄마는? 이야, 당신 그러다 산떡이 아예 녹아붙고 말겠어요.
5: 여보, 이 독뚜껑을 한 번만 열어보게요.
4: 응? 안 돼요. 여름까지 잘 익혀야 처가오리 간장을 낼 수 있어요.
5: 하긴 그렇지. 야, 이거 정말 먹전이겠구만.
4: 그렇게 급해요.
5: 아, 급하자면. 여보,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지 않았어? 이 매주로 간장을 잘 뽑아보라고. 그러면 자신께서도 꼭 맛보시겠다고 말이요. 이야, 이거 언제면 그날이 오겠는지. 이야.
4: 여보, 나도 기다려줘요. 지금도 내가 만든 미주를 선수 쓸어보시며 그리로 대견해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자유로운 음성을 생각하면. 걱정 마세요. 제 이 손으로 꼭 맛 좋은 간장을 만들어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테니.
5: 아, 그래야지.
4: 저, 여보. 애를 낳은 소식도 알려드리는 게.
5: 뭐? 아, 당신 또 소리요?
4: 야, 아, 그리야 빨리 애한테도 이름을.
5: 야, 여보. 사실 나도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 지금까지. 하지만 당신도 어제 신문을 봤지. 우리 장군님께서 온 하루를 현지 지도길에 계시는 걸. 아, 그런데 우리 가족 문제 같은 게 뭐라고.
4: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가 애 이름 때문에 걱정하시겠는데.
5: 여보, 당신이 잘 이해시켜. 아버지 장군님의 사랑 속에 아, 이젠 온 나라가 다 아는 우리 집인데 이름 짓기가 어디 쉬운가고.
4: 몰라요. 자긴 말도 못하면서.
5: 에이, 좋아. 내 그럼 당장 얘기하지. 가만.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어딜 가셨어?
4: 예, 애를 안고 나가셨어요. 동네에 선녀 자랑을 하시겠다고.
5: 그렇소?
4: 예.
5: 야, 그 이러고 저러고 난 우리 딸이 외할머니의 그 성격까지 닮을까봐 제일 걱정이요.
4: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째서요?
5: 에이, 말도 마오. 전에 당신 아버님이 나한테 저 형이 기쁨해 주시더구만. 아이 때부터 뭐 그 살짝이가 남종네 요를 찜쪄 먹었다.

0: 하던지.
1: 이거 뭐야 정말?
0: 어? 아니, 오모리가? 오모리?
2: 둘이서 무슨 작당을 하나 했더니 내 참 기가 막혀서. 야, 이거. 애 이름은 짓지 않고 이 애미나 엄니 암니 캐고 있어.
1: 아, 어머니.
0: 저 어머니, 전 출근 시간이 돼서 아, 저 그럼.
2: 여보, 이거라고 하루 강아지도 제 이름은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이 정말.
1: 아, 어머니, 아, 그만하세요. 자, 오, 아이고, 우리 아가 할머니와 자랑 잘하고 왔나요?
2: 자랑은커녕 망신만 하고 왔다.
1: 아니, 망신이라니요?
2: 너희 너 대체 어쩔 셈이냐? 종룡 내 선녀를 이름 없는 아이로 만들 텐가 말이다.
1: 어머니.
2: 사람들이 아, 매주집에 복덩이라고 저마다 모여와 이름을 묻는데 이 할미라는 건 내장받은 봉오리처럼 입만 찔룩거려야 하니 이거야 어디 동네 보기 부끄러웠어.
1: 아, 이제 애 아버지가 인천
2: 동방내냐는 소리를 싹 붙여라. 너희들은 이따가 어느 세월에 차라리 내가 짓던가 해야지.
1: 아니, 어머니가요?
2: 그래. 이제 봐라, 내 우리 손녀한테 이 세상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걸. 우리 장군님의 고마우신 사랑을 두고두고 전해갈 그런 이름을 말이야.
1: 이야,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2: 아무려 내가 누구라.
1: 이야,
2: 어려우나. 우리 복둥이 룰룰룰룰룰. 이 할머니가 내 이름을 당장 지워주마. 그래도 좋지. 랄랄랄랄랄.

0: 괜찮으세요?
1: 쌍둥이 집인가?
0: 예.
1: 아유, 날 좀 일으켜주나. 예.
0: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0: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1: 하나 짓기가 매주 아운동이 빚기보다 더 힘들 줄은.
0: 아니 그럼 선녀의 이름 때문에요?
1: 이봐.
0: 아니 일수탄 이름들 중에 아직도 못 골랐어요?
1: 이보게나. 글쎄 자식들에게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의 하늘 같은 사랑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만 앞서. 이 집에 구석구석에 어려있는 그 친오보의 종을 여기 이 두 글자에 다 담으려니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아무래도 내 재간으론 안 되겠어.
0: 어머니 제가 이미 전부터 이름 하나 생각해 둔 게 있는데 어? 어떨지.
1: 아이고 어서 말하게 어서.
0: 아, 예. 우리 장군님께서 이 집을 찾아주신 그날이 바로 소환날이 아닌가요?
1: 그렇지.
0: 어머니 그래서 애 이름을 소환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1: 뭐 소환이? 아, 아니 아니야. 이거 그렇게는 못하겠네.
0: 왜요?
1: 아, 이복의 쌍둥이 엄마. 우리 애들은 어버이 장군님의 운덕으로 전기화된 새 집에서 등치러온 줄 모르고 행복의 첫살림을 폈지. 그런데도 우리 장군님께서 절기 중에서도 제일 추운 그날에 내 자식들의 살림살이 형편이 걱정되지 제일 먼저 여기를 찾아오시지 않았나.
0: 어머니
1: 우리 명옥이란 광스쿠 사람이 말하더군. 다정히 잡아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손이 그의 손이 글쎄 너무 차가워 고마움의 인사도 못 드리고 눈물만 자꾸 서더라고 말이지. 그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0: 어머니
2: 어디 계시오? 마침 있었수다네.
1: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2: 아주머니 찾았수다. 찾았단 말이오다.
1: 아니 아, 뭘 말이오?
2: 나 어저 물 한 그릇 좀. 예. 예.
1: 아이고 아, 뭘 찾았다는 거요?
2: 내가 이댁 선녀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단 말이오다.
1: 그게 정말이시오?
2: 예예.
1: 뭔 이런 고마울 때라고야. 아이고 왜 아직 거기 서있어.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빨리요. 아이고 에이, 그래 뭔데요?
2: 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아이 무릎을 닥쳤다니까요.
1: 예?
2: 자고로 이름이란 뜻이 깊으면서도 부르기도 쉽고 입김 맛이 좋아야 한다고 했은즉.
1: 예, 그래서요.
2: 예, 그래. 그 자식의 이름에는 부모의 마음이 빚기거늘. 그래서 자고로 이름을 보면 그 집안의 가풍을 알 수 있는 바.
1: 그래서요.
2: 아주머니, 좀 생각해 보시오. 우리 장모님의 사랑 속에 지금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복받은 애들의 이름이 전해지는가 말이오다.
1: 그래서요.
2: 저 구복령의 잠꾸러기 후예와 제염소의 영원히 변치 않을 소금이 끝없이 노래하는 예술 무대의 경연이 또 홍단이 대홍이 축복이.
1: 아이고 쌍둥이 집. 아, 저 영감이 날 아예 질고 죽이려는가 보네. 야,
0: 아버님 어서 이름을 말씀하세요.
1: 아이고 아주머니.
2: 그래 그래. 그래서 내 말은 이 집에서도 자고로 내려오는 그 매주라는 이름이 합당하겠다. 이 말이오다.
1: 뭐요? 매주?
2: 어떠세요?

0: 사고로가 내 소녀를 끝내 매수발뚜 하는구나. 매수발뚜.
1: 아니 누구 보고
0: 다시 말아. 이래? 다시.
1: 어? 아니 갑자기 그 실성하셨어 이거?
0: 쏙 나가라고요. 간다.
1: 깜짝이야. 아니 뭐라고요? 하하하. 좋습니다.

0: 예, 참 중매쟁이 뺨 속대라더니. 가겠다. 아무렴 미주가 미주겠지. 금똥이가 될까 원.
1: 다시는 내 집에 얼씨 말라고요.

0: 아니, 여보, 쉬지 않고 여기서 무슨 생각을 그리하오? 어머니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오.
1: 여보, 나 아버지 장군님께 편지 올릴래요.
0: 뭐?
1: 장군님께서 아기 이름 지어주셔달라고.
0: 뭐요? 아, 당신 끝내, 명옥이.
1: 여보, 난 이젠 도못 견디겠어요. 하루하루 커가는 애를 볼수록 우릴 품어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아버지 장군님이 그립고, 새살림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그 손길이 자꾸만 어려워.
0: 여보,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1: 여보, 우리 애는 태어나기 전부터 친어보이의 축복 속에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받아 하는 복동이가 아니나요?
0: 그렇지.
1: 여기 발전소의 미주집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신 그이의 새 식솔이라고 알고 싶어요. 여보,
0: 용옥이,
1: 꿈결에도 뵙고 싶은 아버지 장군님, 우리 제대군인 부부에게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아버지 장군님께서 미주집의 복덩이로 태어난 우리 딸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속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싶어.

0: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 우리 장군님께 애 이름을 지어달라고 편지를 올리다니. 아니 그게 정말이냐? 어?
1: 예.
0: 뭐라고? 아니 이거서 너 정신 있니? 어? 아직 제 부모도 가리지 못하는 저런 철부지의 이름이 뭐라고? 그런 무험한 글을 감히 올린단 말이냐? 어? 이 철없는 고사.
2: 어머니, 정말이지?
1: 어머니, 저희들의 심정을.
0: 어이구, 이 무슨 죄될 일이란 말인가? 우리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응? 너무도 평범하고 한 일도 없는 너희들을 그처럼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께 고마움의 큰절은 못 드릴 망정. 온 나라 일을 덜보셔야 할 그에게 오망초망하게도 이런 가정일까지 총을 들여. 그래, 이게 지각이 있는 초사냐? 이게 지각이 있는 초사냐 말이다.
2: 어머니, 절 용서하세요. 어머니도 아시지 않나요? 환하신 미소 속에 우리들의 결혼식 사진도 보아주시고 부엌에 들어서시어서는 식소리 늘면 그릇이 모자랄 것까지 염려하시며 아기의 고운 봄남 그릇도까지 선수 마련하여 보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친정 아버지도 이보다도 그랬어.
0: 하지만 그 일로 우리 장군님께서 또다시 마음 쑤실 걸 생각해봤니? 응, 명고가.
2: 어머니.
1: 어머니.
0: 이 일을 어쩌면 접한 일인가. 어쩌면.
3: 아주머니. 아? 그간 누구 하셨나요? 토박김을 매시우? 내 좀 도울까?
0: 아령과 같으니 떡이 싱싱거리긴. 필요 없수다.
3: 그래도 그 달개는 잔다. 저 아주머니, 전엔 내 안 되시다. 아, 자고로 이웃의 걱정을 외면하지 말랬는데 덮어놓고 풀락대며 나와버렸으니 내가 나이값을 못했나 보다. 양해하시오.
0: 참, 그렇게라도 자책한다니 그 다행이오다.
3: 그래, 애 이름은 지우셨나요? 그거 아직 못 지운 게군. 너무 속 쓰지 마시오. 아무렴 애 부모들이 어려워하려고요.
0: 생각할수록 가슴이 떨렸어.
3: 네?
0: 이 일을 어쩌면 졌소? 어쩌면?
3: 아이, 도대체 왜 그러시오? 예?
0: 아주버니,
3: 예.
0: 우리 애들이 글쎄,
3: 예.
0: 글쎄, 예. 어버이 장군님께 편지를 올렸다오다. 편지를요?
3: 아니, 우리 장군님께 편지를요?
0: 예, 장군님께 애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니 글쎄 그것들이 무슨 정신에.
3: 아니, 뭐라고요? 애 이름을 말이요? 아니 아주머니, 그게 정말이시오?
0: 어휴,
3: 온 세상에 무험에도 분수가 있는 게지. 방구석에서나 논한 그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함부로 매어 달린단 말이요. 감히 어느 분 앞이라고. 예? 아주머니, 그래, 녀석들을 가만 놔두셨소? 예?
0: 그러니 이젠
3: 내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아직 사람 가춤도 되지 못한 저런 미주똥이 이름 속자가 뭐라고 글쎄. 아니 이거 왜 또 눈살이 꼿꼿해지시오? 하고 신도 이거 알품은 씨암탉 한 가지우다 이거.
0: 어서 제갈 길이나 가시우다. 당장.
3: 예 갑니다. 가요. 에이, 이 녀석이 뚜껑 씌우면 어때, 이거? 쬐꼬만 게 누굴 깨물었는지 소리긴 젠장.
0: 이 영감이 정말. 어머니 빨리 갔어요. 랄랄랄랄랄라. 아이 깜찍했어. 야, 아이 뭐래요? 빨리요.
4: 아니, 어딜 말인가?
0: 도당 책임비서 동지가 지금 어머니랑 선녀를 찾고 있어요.
4: 아니 뭐 책임비서 동지가?
0: 예.
3: 아니, 그 혹시 편지를 올린 것 때문에 틀림없다.
0: 야, 아이 뭐래요? 빨리요. 모두 기다려요. 자, 아이 오소요.
4: 어머니, 명호가 이게 도대체?
1: 어머니, 저기 도당 책임비서 동지가.
5: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4: 아이고, 책임비서 동지.
5: 아, 얘가 대개 손녀입니까?
4: 예.
5: 어디 하나 볼까? 어이구. 할머니,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 부모들이 올린 편지를 보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4: 예.
3: 우리 장군님께서요?
5: 예. 모남은 현지 지도 길에서 자식 이름을 지어달라는 여기 발전소의 제대군인 부부가 올린 총을 반갑게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가정에서 자식 이름을 짓는 것은 나라의 경사와도 같은 일이라고.
4: 아니.
5: 인민을 위한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이 오대 있겠는 것 같으면서 보시던 직무까지 다 미루시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계시었습니다.
4: 뭐라고요? 우리 장군님께서 그렇게까지?
5: 그러시다가 여기 발전소 부부의 딸에게 부강 번영할 내 조국의 밝은 빛을 그대로 담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몸소 아기의 이름을 한자 한자 쑤시었습니다.
4: 예, 어머니.
5: 할머니,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히 지어주신 선녀의 이름입니다.
4: 예.
5: 와서 봐두십시오.
4: 예. 아니, 김, 광, 명, 어쩌면, 어머니.
3: 어머니.
4: 명호가. 광수의 사람.
3: 어머니.
4: 이게 꿈은 아니지. 꿈이 아니지. 우리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내 선녀에게. 얘들아.
3: 어머니. 어머니. 아주 어머니. 자고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한 가족의 작은 이름, 나라의 제일 가는 일을 여기시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예, 아주머니.
5: 할머니, 축하합니다.
3: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4: 광명아.

0: 여러분, 매주집에 이름 없던 우리 선녀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 장군님의 사랑 속에 오늘 다시 태어나서 온 나라 가정에 밝은 빛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오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버이 장군님.
1: 어버이 장군님.
2: 매주집 이야기.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 헌신에 대하에 빚긴 하나의 작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거니, 정녕 이 나라 가정들이 전하는 그 하많은 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어버이의 위대한 한생은 오늘도 국민의 마음속에 여튼 영생하시는 것이리라.
3: 지금까지 덕녀의 김정희, 덕녀의 딸 명옥의 김처연, 명옥의 남편의 변철경, 옆집이로인 옹세의 최혁, 마을여인 남실의 최수경, 도당 차임비서의 성령만, 서라의 최혁. 이상 중앙방송연의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곽윤남작 변철경 연출 류국철 편집, 방송극 매주집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1970년대에 피바다시 혁명가극의 본보기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기관 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간과하고 오목한 시련을 뚫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나우린 인민군 요전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3장 사경에서 나오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과 제5장 2경에서 나오는 노래 승리의 새봄을 순호하가니 오대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우정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17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전선길의 들꽃향기, 6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고 7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증기일기 예보가 있습니다. 7시 23분 사랑으로 이어진 조국 수호의 전선길,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9시 45분 사심이 없이 바램이 없이,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1시에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2시에는 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마음속 첫자리에,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5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6시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로금 구성,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27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전선길 천리에, 전선길 만리에. 19시 42분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3분 제1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일기예보가 있습니다. 22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2시 27분 방송국 위대한 애국자,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 화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14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17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전선길의 들꽃향기. 6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고 7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증기일기예보가 있습니다. 7시 23분 사랑으로 이어진 조국수호의 전선길,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9시 45분 사심이 없이 바램이 없이,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1시에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2시에는 보도와 날씨가 있습니다.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마음속 첫 자리에,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5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6시,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러금 구성,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27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전선길 천리에, 전선길 만리에. 19시 42분,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3분, 제1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일기예보가 있습니다. 22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2시 27분, 방송국 위대한 애국자.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백도의 전출 명장 김종일 장군님께 드리는 노래.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손길의 들꽃 향기.
1: 산천의 푸른 빛을 차창에 비껴 싣고 구비구비 영 넘어 천리길을 왔는가. 고요해라. 야전차를 조용히 멈춰 세우고 장군님 걸음 옮기시는 사연 깊은 산길을. 하마는 날 중에도 오신 이날은 전화의 불구름을 헤치시며 수경님 이곳에 발자취 새기신 날, 부는 바람결에도 뜨겁게 실려오는 간절한 그리움. 좌우 좌우 추억을 안고 다가서시는 수령님의 현지지도 표식비. 오인일인가 걸음을 멈추신 그이. 아침이슬 머금은 들꽃 묶음 앞에 장군님은 가슴 뭉클 젖으시어라. 온 강토를 품으신 그이시건만 이 시각 그 소박한 들꽃이 의하여 가슴을 꽉 채우는 것이냐. 꽃잎마다 어린 것은 기없이 순결한 진정의 세계, 보석에도 비길 수 없는 충효의 마음. 그니 여기에 놓아드렸는지 아뢰이리오마 싱싱한 들꽃송이들아, 꽃보다 더 예쁜 새 소녀의 그 모습을. 아마 어린이들의 소행인 것 같소. 희한한 꽃다발이 아니라 들꽃 묶음이어서 더 눈물이 나는만. 선조 부르면 어디선가 달려올 것만 같아 마을이며 학교길을 더듬으시는 그이. 어디 갔느냐 소녀들아, 매일 밤 꿈결에도 만나 뵙던 아버지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찾으시는데, 영광의 이 순간, 행복의 이 순간, 온 숲이 격정에 설레이는데, 한껏 지적이며 노래하며 그이께로 새들도 날에 쳐오는데, 기특한 들꽃 소녀들을 품어 안으시듯 들꽃 묶음 소중히 안으시는 장군님, 두 볼을 다정히 쓰다듬어 주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인가, 오래도록 놓지 못하시는 들꽃 다발. 산과 강이 들었어라, 산과 모져선 흰 구름도 들었어라, 그들을 찾아서 온 나라에 내세워주자고 하시는 말씀. 앞으로 그 애들을 꼭 찾아 내 만나보겠소. 아, 전선길에 피어난 들꽃 소녀. 자연의 꽃들은 피는 계절 따로 있어도 장군님 사랑 속에 사시절 향기 풍기는 들꽃 소녀. 은정어린 선물도 보내주시고 경사가 된 그날엔 전선 천리 또 오시어 만나주시었나니,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다 몰라도 장군님 불러주신 들꽃 소녀 그 이름은 누구나 다 알아. 해와 달이 흘러 어머니가 되어도 너희들은 영원히 들꽃 소녀. 아, 하늘 가득 땅 가득 들꽃 향기 넘친 길로 또다시 달리던 야전차.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 속에 세월 가도 지지 않는

관광 전승, 전손길의 들꽃 향기.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의 공운방송원 조명철이었습니다.

0: 못 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전위민적인 총진군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원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혁명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자국을 새기신 66돌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인민박물관 강사 김자심 동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 사단을 찾으신 1960년 8월 25일은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사와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에서 중요한 의뢰가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1960년 8월 25일, 바로 이날이 있어 우리 혁명의 맥맥이 끝곳이 이어지고 영웅적 조선인민군이 인민의 음명수와 행복창조에 무한을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거대한 명함을 더욱 뚜렷이 새겨올 수 있었으며, 강력한 무장력에 우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해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혁명무력에 대한 용도의 길을 걷고 떠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군력 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이뤄나가야 하는 간과한 길이었고, 그 누가 몰라준대도 아직 희망 안고 가야 하는 신념의 길이었으며, 걸음걸음 사선을 헤쳐야 하고 불철주야로 혁명을 이끌어야 하는 희생적인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번안의 힘든 시기 덕창적인 성군 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주체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시고 혁명 대오를 강철의 대오로 다지시었으며, 나라의 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셨습니다. 불세출의 용장에 초강도 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주체 혁명사에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강대한 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0: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시대의 전초유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제일 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무력 영도의 전기간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주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참다운 혁명 전사들로 키우시기 위하여 불면불위의 심혈과 로고를 바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군 부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군인들에게 从军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훈에 대하여 새겨주시며 그들이 훈련 열풍을 일으켜 나아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사실, 명사수, 명포순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다기를 없애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흥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이도록 하신 감동 깊은 사실들은 우리 군대가 어떻게 백전백승하는 강대성을 힘있게 떨치며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호철남입니다.
3: 경려는 청수동지께서는 2012년 8월 25일에 바친 연설 위대한 김성동지와 김정일 동지 불멸의 태양길을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해서 8월 25일은 4월 25일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총사의 길이 빛날 역사적인 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사상가의 용도가 있기에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당주왕의 용도에 끝없이 충직한 불패의 강군으로 우리 국가를 옥세게 떠받드는 무진 막강한 힘이 실체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이며 영원히 백성의 육사만을 아래새겨 갈 것입니다.
4: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러시아 연방의 시베리 및 원동 지역을 방문하신 15돌째 즈마요,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공산당 연맹 소련 공산당 중앙지사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2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창립 52돌째 즈음하여 단천 광우 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2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관계부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단촌광업 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조항연의 축하문을 리정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에는 축하문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연대마다 자기의 생산 잠재력을 전망성 있게 장성시키며 위력을 발휘해온 단촌지구의 유망한 광산기업사들의 발전 역사 속에는 단촌광업건설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공적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손길 아래 창립의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연합기업소는 당의 뜻을 받들어 수많은 산업시설들을 노동당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떠올리며 쉰돌기의 연혁을 영리 높은 투쟁과 위운의 피지들로 엮어왔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의 불길 속에 기적적으로 솟아난 건덕광업연합기업소 제3선광장의 웅자에도 단촌광업건설연합기업소의 핵심적인 활약이 깃들어 있고 령양과 대웅의 대규모 광산들과 단천재련소, 단천마그네사공장의 강력한 생산 토대들에도 이곳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의 자취가 역력히 오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리한 공사 조건과 기술적 난관들에 과감히 도전하며 천연한반우의 기초를 다지고 역중한 강철 구조물들을 일도세워 귀중한 사회주의 재보를 마련한 그 무수한 창조의 기록들은 그대로 연합기업소가 걸어온 충성과 애국의 행로이라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 분야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로운 혁신과 대담한 창조에 매진해온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단촌광업건설연합기업소가 노력적 위훈으로 일관된 보람찬 역사를 계속적인 투쟁의 결실들로 줄기차게 빛내어온 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 어떤 평가나 대우도 바람이 없이 산업건설자의 본분을 깨끗한 양심으로 지켜가며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높은 전문성을 발휘한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은 당이 바라고 조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달려가 창조적 지혜와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건축공사와 대형 설비 조립에서 손꼽히는 건설 집단의 명예를 고수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아버지 세대의 고지식하고 성실한 삶의 근적이 생생한 일터를 굳건히 지켜가는 새 세대들의 믿음직한 모습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고락을 함께하며 다같이 전진해 나아가는 집단주의적 투쟁 기풍에서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직업에 대한 애착과 고상한 인간미를 읽을 수 있으며 경지 높은 역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는 연합기업소의 오늘과 내일을 직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에는 축하문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은 중임을 자각하고 단천지구의 변천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온 남다른 긍지와 함께 보다 활기찬 봄으로서 새 전망 목표 수행에 분투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창립 쉰돌을 뜻깊게 맞이한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당 조항연의 축하문을 받아하는 영광을 간직하고 당의 건설 정책 관철에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동력으로 하여 당의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 나가며 자체의 기술 역량과 기능공 대여를 확대하고 능률 높은 건설 장비들과 기공구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내밀어 맡은 공사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중직하게 받들어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 투쟁에서 영종 노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삼지연 산악관광지구 건설과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에 받들려 거창하게 일도서고 있는 삼지연 산악관광지구의 여러 대상을 돌아보면서 총리는 공사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총화 회의를 지도했습니다. 총리는 회의에서 당정책 관철의 성과 여부는 일꾼들의 완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건설조끼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기획된 대상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는 것과 함께 운영 및 봉사 준비를 동시에 추진시키며 연간 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룡성기계윤합기업소를 찾은 박태성 동지는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토쟁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이곳 노동계급을 고무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한 각종 대상 설비 생산과 2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를 입체적으로 전개해서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여러 생산 공정에 대한 집중 대보수를 질적으로 앞당겨 끝내고 비료 생산을 정상화하며 불합리한 요소들의 기술 개건을 다고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흥남제약공장의 생산 실태를 요의하면서 공장의 일꾼들이 과학기술 발전이자 생산 장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올해 의약품 생산 계획을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간 단위들에서 룡성기계윤합기업소 2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 때 대한 문제, 비료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며 의약품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 등이 토의되었습니다.
0: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저태 알곡 생산 목표 점령에 떨쳐나선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생육 후반기 농작물 비배 관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장마 전선이 강화되는 데 맞게 폭우와 많은 비, 태풍과 센바람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들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이삭의 여문열과 천할 질량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앞선 비배관리 방법을 받아들여 논뼈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악군, 배천군, 은촌군에서 물길과 논두렁 정리를 잘하여 농작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식물 영양제와 성장 조절 제도를 분무해줘 노무진 견딜성과 병저항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작물의 생육 상태를 보존별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요의하고 농업 기술적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며 논뼈의 영양 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과학 농사에 다소하게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 고원군, 허촌군, 여도군의 농근로자들이 선진적인 논물 관리 방법을 실종에 맞게 적용하고 소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숙천군, 문덕군, 평원군, 선천군, 염주군, 정주시에서 논뼈의 비답성 능력을 높이고 이삭여물비를 촉진시키는 사업을 안심있게 하는 한편 습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방사업을 앞세우고 비배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남포시 등지의 일꾼들과 농근로자들도 가을거지 전까지 정부당 수확구를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위험계서들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변화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4: 제15차 전국교원대회를 맞으며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지원 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에는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창안 제작한 1200여 종의 실험실습 설비와 기구, 2800여 점의 교편물, 300여 건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출품됐습니다. 성중앙기관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많은 설비 등을 성의껏 마련해서 교육지원 전시회에 내놓았습니다. 개막식이 24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도 동지와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 관계부문, 성중앙기관, 교육부문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 교양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교육상 리용철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교육의 현대화 정부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쟁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일반화하며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고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 시회장들을 돌아봤습니다.
0: 제7차 전국 3대 혁명 서조 기술혁신 전시회가 폐막됐습니다. 전시회 기간 참가자들은 파견단위와 지역들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보이는 과정에 이룩한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공유, 교류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며 당의 지방발전 정책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25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들이 우수하게 평가됐습니다. 폐막식이 2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두 동지와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 위원회 성 조항지원 관계부문 일꾼들,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3대 혁명 서조원들에게 상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폐막식에서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3대 혁명 서조원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계단 높여주며 그들의 경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서조원들이 기술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파견단위의 3대 혁명화를 힘있게 추진할 때 대한 당의 뜻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기술혁명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4: 다음,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칼리닌그라드 부근 수역에서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2일 함대 공보부는 소형 미사일 함들로 구성된 함선 타격 집단이 해상 사격장에서 적 함선 집단을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서 해안 미사일 종합체 군인들은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해서 적 함선 집단에 대한 모의 발사를 진행한 후 은밀히 사격 진지를 바꾸는 방법을 연마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윤희곤, 최은하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오전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1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 2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남포,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개이고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이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산과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희산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에 주로 개이겠으며 밤에 개이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성 31도씨, 신의주 32도씨, 해주 32도씨, 사리원 31도씨, 강계 32도씨, 원산 32도씨, 함흥 34도씨, 총진 29도씨, 해산 30도씨, 남포 31도씨, 라선 28도씨, 개성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새벽과 오전에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시는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에 때때로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희산시는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선시는 새벽과 오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4도씨, 28도씨, 신의주 25도씨, 30도씨, 해주 25도씨, 29도씨, 사리원 25도씨, 28도씨, 강계 21도씨, 29도씨, 문산 24도씨, 29도씨, 함흥 23도씨, 31도씨, 청진 22도씨, 28도씨, 해산 19도씨, 27도씨, 남포 25도씨, 29도씨, 라선 21도씨, 28도씨, 개성 25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동해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이 시간에는 2000년에 창작된 가요 마라요라 전손길이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존재적인 사상이론 쪽 의지와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력으로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분멸의 업적은 천만 인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흠모와 신뢰의 정으로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니정림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사상 최악의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인 나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날에 아로 새겨진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륨도실록은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가장 완벽하게 풀어나가신 덕창성과 과학성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군건설의 청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전군의 당의 유일적 용군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할 때 대한 사상, 어중업 7년대 칭호쟁취 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초구대 옥초의 지지점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군건설 사상 이론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덕창적인 존법과 탁월한 용군술, 거미한 인덕은 우리 혁명무력이 최강의 혁명무력으로 진정한 존우부대, 참다운 동지부대로 비상이 강화 발전될 수 있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참으로 그처럼 짧은 육사적 기간에 남들이 엄두도 낼수 없는 두국 강병의 대업을 이루가시고 저국과 인민 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는 불세출의 용장, 탁월한 용도자, 위대한 인간이십니다.
0: 불태의 군역 위에 인민의 존엄과 명예가 있다는 다툼없는 심조를 지니시고 적대 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압력에도 군함없이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들을 단호히 내리시며 완강히 결행해 나가시는 시세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모시오.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 강대한 조국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는 조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대전에서도 영적 희생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서리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우리 인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고귀한 위용함을 빛내어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땅의 뜻은 수많은 창조물들에는 인민을 돕자,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혁명적 본분을 다해온 우리 인민군대의 고귀한 땀방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평양시 5만세대 산림집 건설의 첫 시작을 선포하는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 장병들이 창조적인 건설 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 기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오김없이 철저한 관철로서 보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2월 송천군 지방공업 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셔서는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124 연대들의 연대기들을 몸소 수여하시며 20개의 깃발들이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군대의 혁혁한 위윤과 무비의 애국공적으로 빛날 것이라는 절대 신임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믿음을 크나큰 힘과 용기로 받아안은 인민군 군인들은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행복을 안하는 조선노동당의 숙원 실현의 제일 기수로 창조와 위훈의 보물을 역력히 새겨가고 있습니다.
0: 위대한 용장의 손길 따라 백전백승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무력은 고로갈 내일에 대한 승리를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위대한 용장을 높이 모시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불태의 강군으로 공화국을 억세게 떠받치는 무진막강한 힘으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이며 우리 조국은 제일 존엄 높은 국가로 영원히 승리의 한 길만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 저국의 부름에 언제나 과감한 실천으로 화답해 나서는 우리 청년들의 진주버섯 같은 마음은 방방곡곡의 교정들에서 높이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에도 소중히 깃들어 있습니다. 뜻깊은 새해의 아침과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창립 여든들 기념 대회장에서 온 나라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하는 청년 전위들의 충성과 애국의 요리가 비상이 승화되는 속에 올해 들어와 각지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100여 명 졸업생들이 섬마을과 도매산골, 농촌의 학교들로 자원 진출해서 후대 교육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순결한 양심과 헌신으로 받들어 가려는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용의를 남김없이 떨치고가는 믿어온 새 세대들의 고귀한 정신 세계의 발현으로 됩니다. 저국의 교단에는 외진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자각을 안고 교정을 나선 졸업생들이 섬마을과 산거리 학교들로 보내줄 것을 탄원해 나섰습니다. 대학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김정태 해주사범대학, 차광수 신의주사범대학의 졸업생 처녀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외진 섬마을들의 거급중학교에서 후대 교육사업에 헌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강성조선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 혁명가로 삶을 빛내일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은 가족과 함께 원령기술거급중학교 령천 분교로 탄원한 회룡시에 있는 교원대학 제대군인 졸업생의 미풍에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평성사범대학, 평성교원대학의 졸업생들도 햇빛 밝은 교정에서 소중히 자리온 꿈도 많았지만 대흥군의 산골에 위치한 흑수기술거급중학교 교원으로 자원에 나섰습니다. 보람찬 청춘 시절을 당이 바라는 곳에서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바치자는 것이 고성군 영웅 해금강 기술거급중학교의 교단에선 김일성 장학금 수상자이며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인 리수덕 원산교원대학 졸업생 처녀를 비롯한 탄원자들의 한결같은 인생관입니다. 국가의 부흥발전과 사랑하는 후대들의 더 좋은 내일이 교육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촌학교와 산골학교로 진출한 청년들 가운데는 원산사범대학, 사리원교원대학의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는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교육자로서의 보람찬 삶을 수놓아갈 리상과 포부를 안고 함흥사범대학, 송도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이 부전군 릉구기술거급중학교, 장풍군 설현기술거급중학교로 탄원했습니다. 신포시에 있는 기술사범대학 졸업생은 검독노동계급의 아들, 딸들을 부흥강국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키우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맹세를 안고 단천시 금골거급중학교의 교단에 섰습니다. 강계사범대학, 신의주교원대학, 해산교원대학 등의 졸업생들의 가슴 속에도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한생을 바치며 청춘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갈 불같은 일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는 위대한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새겨안고 당대의 구차대회 결정관찰을 위한 투쟁의 성스러운 길에서 저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밑거름, 뿌리가 되고 있는 미덕과 미풍의 주인공들은 내 저국의 자랑입니다.
0: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요리로 덜걸는 남포시 안의 농촌들에서 변화되는 기상조건에 대처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기상현상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농작물들을 안전하면서도 실하게 키워낼 수 있게 비대관리와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농촌격리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농장들에서 간단 물대기, 포화수식 물대기 방법으로 토양 온도를 낮추어 논뼈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수 설비들에 대한 보수 정용과 예비 부속품 확보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전력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온천군 군당농장, 보림농장, 영강군 옥도농장, 양곡농장을 비롯한 단위들의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논물관리공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와우도구역 대대남새농장, 천리마구역 강선농장 등에서는 각종 용량 강화제와 살균제들을 제때 뿌려주어 병 발생을 미리 막으며 벼의 여문율과 천알 질량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강서구역 덕풍농장, 대안구역 대정농장, 항구구역 신흥농장 등에서는 평지밭들의 물도량을 깊이 재주고 물질 정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밭작물들이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배수문들의 점검 보수를 잘해서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다음, 캄보디아 보건성이 22일 수족구병 전파에 각성을 높일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보건성은 최근 국내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5살 미만 어린이들 속에서 이 병이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성은 어린이 보호자들 속에서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탁승철, 함영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오전에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1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남포,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개이고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산과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희산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에 주로 개이겠으며 밤에 개이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평성 31도씨, 신의주 32도씨, 해주 32도씨, 사리원 31도씨, 강계 32도씨, 원산 32도씨, 함흥 34도씨, 청진 29도씨, 해산 30도씨, 남포 31도씨, 라선 28도씨, 개성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시는 새벽과 오전에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시는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에 때때로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희산시는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선시는 새벽과 오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4도씨, 28도씨, 신의주 25도씨, 30도씨, 해주 25도씨, 29도씨, 사리분 25도씨, 28도씨, 강계 21도씨, 29도씨, 문산 24도씨, 29도씨, 함흥 23도씨, 31도씨, 청진 22도씨, 28도씨, 희산 19도씨, 27도씨, 남포 25도씨, 29도씨, 라선 21도씨, 28도씨, 개성 25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쪽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일기 예보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27일에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28일에 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 자강도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30mm입니다. 29일에는 중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3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사리원, 강계, 송진, 해산, 남포, 라선시에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주, 함흥, 개성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는 평양과 평성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시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사리원, 남포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에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원산, 함흥, 해산시에서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과 라선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30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과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1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과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9월 1일에는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본,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송진,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희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7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송, 신의주, 사리원, 함흥, 남포, 개성시 30도씨, 해주시 31도씨, 강계시 29도씨, 원산시 28도씨, 송진, 해산, 라선시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 예보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9일에 조선 동해상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0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월 31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에 조선 동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위대한 영도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종훈 농직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모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 주청용협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시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혁명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 자업을 새기신 때로부터 66돌 시대는 뜻깊은 날입니다. 1960년 8월 25일 역사의 불멸할 이날과 더불어 우리 인민군대는 무진 막강한 혁명 강군으로 자랑 떨치고 내 조국은 존엄 높은 자주의 성세로 누리에 빛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주체적 혁명 무력 건설 사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후세토록 강대하고 번영할 내 조국의 천만년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조국 수호의 전선길. 인류 역사에는 민족적 영웅으로 명성을 떨친 위인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역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나라의 군력 강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걸출한 영도자 희세의 기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기신 혁명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자업을 감에 깊이 되새겨보며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자심 동문은 말합니다.
1: 1960년 8월 25일 바로 이날이 있어 우리 혁명의 면역이 끝끝이 이어지고 영웅적 조선인민군이 인민의 운명수호와 행복창조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 무장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거기한 명함을 더욱 뚜렷이 새겨올 수 있었으며 강력한 무장력에 우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관 기간 혁명무력에 대한 용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군력 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이뤄나가야 하는 간과한 길이었고 그 누가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가야 하는 신념의 길이었으며 걸음걸음 사선을 헤쳐야 하고 불철주야로 혁명을 이끌어야 하는 희생적인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번안의 행군시기 덕창적인 성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주체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시고 혁명대오를 강철의 대오로 다지시었으며 나라의 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셨습니다. 불세출의 용장에 초강도 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주체 혁명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강대한 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0: 오늘도 우리의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용도사와 더불어 전해오는 전령졸업증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험한 전령을 넘어 최전연의 병사들을 찾으신 어버이 장군님께 인민군 장병들은 격정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님, 이 험한 전령을 더는 넘지 말아주십시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혼신과 노고가 가슴에 맞춰와 전사들은 그이께서 더는 험한 길 걷지 마시기를 바라는 이 나라 천만 군민의 간절한 소원을 존중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전사들의 뜨거운 그 진정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만큼 전령을 넘었으면 나에게 전령 졸업증을 주겠단 말이지 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사들의 심정을 모르시는 바 아니었거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표명하셨습니다. 최고 사령관이 전선이 위험하고 전길 낭떠러지가 무섭다고 비켜선다면 누가 나의 병사들을 찾아가겠는가? 온 땅에 배를 붙이고 밤을 지샐 때 고향집 생각보다 먼저 최고 사령관을 더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고 있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나에게서 전령 졸업증이란 있을 수 없다. 나의 전령행 전선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인민의 만복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천만 군민이 그토록 바라던 전령 졸업증을 끝끝내 받지 않으시고 야전복 차림으로 전령을 넘고 또 넘으셨습니다. 조국 수호의 전선길에 새겨진 가슴 뜨거운 사연들은 오송산의 칼뮤랑길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일꾼들이 그리도 간절히 만류했건만 거지에 인민군 군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거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0: 최고사령관이 오늘같은 궂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용기를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시며 겨전히 오송산의 칼비란 길로 오르신 우리 장군님. 쏟아지는 폭우와 몰아치는 빗바람에 뿌리째 뽑히온 잡관목과 서풍치는 흙탕물에 드러난 돌뿌리들이며 아찔한 낭떠러지들. 그 길을 한치한치 토프며 얼마 동안 고지종점으로 치닫던 야전차가 헛바퀴질하며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로 위험천만한 순간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차체에 어깨를 들이미셨습니다. 흙탕물이 휘뿌려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차를 미시며 한치한치 칼비란 길로 오르셨습니다. 훗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일을 두고 차가 한두 번만 더 미끄러져 내리면 통째로 아찔한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우리가 헤쳐온 선군길은 이처럼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의 길이었다고 감히 깊이 기억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의 선군길. 정녕 우리 장군님 히치고 히치신 전선길, 조국수호의 선군길은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의 길이었습니다. 진종 원수들의 총구가 도사린 위험천만한 판문점 조서며 1210을 고지와 351 고지의 험한 길, 세찬 파도가 이뤄본지는 조도일로의 날바닷길만이 아닌 선군용도의 저항마다에 이런 감동 깊은 화폭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잊을 수 없는 선군 흉령 용도의 나라를 도듬으시며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전 기간 나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임기, 수령님께서 맡기고 하신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만을 안고 그것이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실 열렬한 애국의지로 비그리시며 선군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를 감동 깊이 엿보신 우리 장군님이시었습니다. 실로 엄혹한 시련과 역경을 뚫고 헤쳐야 했던 그 길에서 쪽잠과 죄기발, 야전기발, 그리고 한 공기의 죽과 모닥불과 같은 불멸의 화폭들을 남기시며 조국수호의 전선길을 헤치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 용도의 사업을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역사의 교리 없는 고난과 시련을 앞장에서 뚫고 헤치신 선군길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며 그것을 낙으로만 여기신 우리 장군님. 진종 그이께서 이어가신 선군 혁명의 길이 있어 조국 방서는 철벽의 성세로 다져졌고 그처럼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나라의 정치, 사상적, 군사적 위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빛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역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역력히 오려있는 철룡과 오송산을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성들을 찾으시어 우리 군인들의 가슴 속에 일당백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혼신의 세계에 대해서 조국기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최주양 동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경례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부력이 조선노동 당화된 정치사상강군, 도덕강군, 청단화된 강군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주요 세력들에서 선봉적 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위험천만한 최전방 처소들과 불비 쏟아지는 전투훈련장들, 첨단무기 시험 발사장들을 불철주야로 찾으시며 군력 강화를 위해 바치오신 경례는 청비서동지의 혼신의 자학은 저국의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나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조선노동당의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정치사상 집단으로 대담무쌍한 공격 방식과 완벽한 실전 능력을 갖춘 무적의 전투대열로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꽃피우고 두강 조국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인민의 군대로 더욱 위엄 떨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8월 25일 화요일의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모두 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회로 이런 표